0: 속상 시하며 스미스님 말이다.
1: 하이.
0: 기사마 코너 해야 할 사람으로. 기사마 코너 시하며.
2: 이지다.
3: 看来的份上，我本来想救你，可是自己不争气。杜营长曾是为国而战的军人，现在也成了日本人的一条狗。死在南京的百姓和战士，如果看到了你今天这个样子，在九泉之下，不知作何感想。

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